face. 나는 good girl, I mean a really good girl. 낮엔 평범하게 튀지 않게. A man, 변신하는 girl. 알아보지 못할 걸 뜨겁게 덥게. 촛불은 켜놔, 전화기는 넣어놔. To the next round, to the next beat.

0: 나다라 마마사? 야, 쟤네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1: 나도 몰라. 어머, 저 리베카 아니야?
0: 뭐? 리베카가 누구야?
1: 왜? 가수 안지네. 몰라?
0: 아우, 밥맛 떨어져. 왜 이렇게 머리가 기냐?

늦고슬 아직 늦고슬 아직 뱃살이 늦잠을 자는 생인 게 뱃살이 일러주지 않으면 안직도 늦잠 자는 드릇국과 어욱도 인치기 일어난 간질간질 눈 비비고 고랑서 팔만이도 팔랑팔랑 보름과 질도랑 아직 모실 가는 뒤 몬가무는 질레염에 이시나 저시나 이제사 드륵국과 질텀인 게

0: His dream is to leave this beautiful nature to future generations.
1: 이게 하우스 오간길이 그 여름에 나오잖아요. 여름 그 하는 극조기, 조기, 보통 후기가 네 개로 분류해. 이 후기는 추석 물약 추석을 대비해서 후기 하는 거고. 요 중기는 다수화, 응. 이 조기하고는 다수화, 극조기는 높은 가격 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하우스 강들 가운데 나서 꽃이 피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야 열매가 많이 달리니까. 꽃이 많이 필 때가 제일 행복해.
2: 응.
1: 가운데 나서 기름 전기 때잖아요. 그 딱 열 되면은 알아죠. 꽃이 나오는 거. 꽃이 많이 피면은, 아, 우리 돈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자부심. 그게 제일 행복하죠. 그, 한 또, 뭐, 유통은 뭐, 농협이 몇 개 보면 되니까.
0: 삼촌 성만 thinks 300 years ahead when he talks about the village's camellias. But as a lifelong farmer, there's another flower he waits for every year. Tangerine blossoms in his greenhouse. He says he's happiest when there are lots of flowers. At first, you might think it is because they look and smell beautiful. But his reason is very practical. More flowers mean more tangerines, and more tangerines mean more income. About 10 days after hitting the greenhouse, the flowers begin to appear. Looking at them, Samchung Songman starts imagining the harvest ahead. Wow, this year might be a good one. The flowers may be beautiful, but for a farmer, they're also a sign of hope for a good harvest.
1: 저 내가 초등학교 때 우리가 사라고 태풍 옛날에 불었잖아요.
2: 네, 사라고 태풍.
1: 그때 초가지 밀라잡고라 태풍으로.
2: 아.
1: 해내 그 초가지 그 터 있는 데서 좀 앞으로 와가지고 그 우리 외삼촌이 다 그 네. 담당고 다 있는데.
3: 좋아요.
1: 그 옛날 집 지금 완촌 네. 촌에 우리 마을에 그런 집 없어. 우리 마을 우리 집만큼 농사 제대로 안 되고 맨날 밖으로만 나가다니고 술만 먹고 예. 들어온다고.
3: 어 아까는 술 드실 시간이 없다고 하셨죠.
1: 아니 그래도 그 단체 생활하면서.
3: 아 예전에. 어.
1: 지금도 뭐 점심 먹을 때도 한다.
2: 야
1: 그러고 낮에는 막걸리, 밤에는 돼지고기 구워서 소주, 아니, 소맥.
0: The house where Samchun lives with his parents was rebuilt by his father after Typhoon Sara destroyed their old thatched house. His uncle built stone walls around it. Today, his youngest daughter is also staying there before starting her teaching career, so three generations live under one roof. In the village, Samchun Songman is a former village head and now leads the development committee. But at home, things are different. His father still scolds him for spending too much time outside instead of working on the farm. Samchun Kim Songman laughs and says, "In front of your parents, you're still a child, even when you're 80. The boy who once tried to escape farm work is now a farmer in his 60s and a guardian of his village. But when he walks into the old stone house his father built, he's still a son who gets scolded. In that house in Shinung Iri village, three generations of one family still share their lives under the same roof.

0: If you've ever been in love before, I know you feel this beat. If you know it, don't be shy and sing along.
1: 울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칙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